0: 하나님의 찍으시죠. 와. 아니, 나 뒤에 가서 그렇게 할라면 찍기 쉽지도 제 집에 뒤에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늘 찾아. 아니, 뭐가 승리야? 양반 루세. 그러다 야, 찍으시도 전에 배 타만 처음에 찍어라 한채. 이내 다 찍기 양반 루세 인사 윤거로 침배 그들이 양반 예집에 치디 마마 처리야. 공도 처고 말다. 양바 매베 치디 이니 글리글리 마 마르 친세 이니 슈고 도저 지구 더 차왔다 이니 지구 죽을
1: that there is this danger of someone who is sitting on a high throne and giving teaching having a sense of self-importance and pride is this danger is really very real in fact in Tibet unfortunately there was to some extent, among the lamas, kind of a competition for the height of the throne. In fact, there is even an expression called the high throne syndrome. the throne syndrome. And in fact, we read in the fifth Dalai Lama's autobiography that, you know, recognizing that there was this throne syndrome among the lamas. He said that at the teachings, the lamas would have, and they would arrange an equally high, exactly the same height of thrones for lamas. However, some clever attendants of the lamas would manage to slip in a slate under the mattress. And although the two thrones are exactly of the same height, but because one throne had a slate underneath the soft cushion, so as time went during the teaching, the throne which had this slate underneath the cushion would remain firm and still remain high, whereas the other one, where there was no slate, the soft cushion would sort of slowly become kind of squeezed and becomes depressed, so that it would look as if the Lama sitting on that was sitting on a lower throne.
0: 저상가 베베지소 나노래 문에 지금 최 쉽지 다르게 첨부리디 이네 다 최기 모두 난가도 샤 마시비체 자에네 알라마 치중스야디 할람지 다 별로 지금 이네 봐서 알라마 치미 그도 다 넘지다 따라 따라서 또 다시 놓아 되거 봐 지자네 지금 알라마 치중디 따바 먹는 게 더 지대한데 따바 먹고 배지 잡벌리 온다 잡은 줄이 따라 먹고 연다 가버리 제사가 에데 오 다 들을 알라마 자시 무슨 피기 때 또 따라 하시고 있어야 되어. 모두 나가 남아 자신 붙이기. 에, 지지 밀어 쓰지 미나? 나 빵고 방자서 가게 매 버리. 빵고 사발한 거 쓰지. 다른 집에는 뒤치 샤샤나? 어래 다른 집에는 좀 늦게 연 주는 샤샤나? 왜데 데 아부호 왜데 집에 님 좀 쉬우 지수 중에 지기. 에, 다른 집에 뒤치 샤샤나? 아니 저진 베드르무시 차샤나 원래 지 두고 남는 대등했지 배다 아주 내걸었었지 자 드림이 인도자네 원래라다 라마세아디 지 캐베연데도 그베연데 때네 라메 친이로 샤고를 마도 라메 요시 샤고를 마도 치트맨 계속 짜오니는 말했디 이내다고 지소 나러리야 내서 야구 마시면 그 둘로 딘데게 다 견 처부터 가
1: So in Tibet, although the Buddha Dharma flourished so extensively and so wide and, you know, so deeply. Unfortunately, there was also some negative aspects to this, particularly give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Buddha Dharma was in amongst the general public quite low. Often, the criteria by which the importance of a Lama is judged in the wrong way. For example, people would judge in terms of the height of the throne or how many horses are there in a caravan when Lama is in the procession, when the Lama is arriving. And people would say, oh, this must be a very high, you know, he or she must be a very high Lama because in the procession there are so many horses in the caravan. But then it is also possible that a bandit, a well-known bandit, would also have a lot of horses in his caravan. So,

0: the 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in terms of the three nature theory. And the three nature theory presents that there is all things and events possesses these three natures. One is the dependent nature, and one is the imputed nature, and the third is the ultimate nature, or the consummate nature, as it is called. And these three natures pervade all phenomena, and in fac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The dependent nature is the basis upon which the imputed phenomena is negated, and the outcome of that is the ultimate reality, which is the emptiness. So since there are three different natures to all things and events, they argue that that each of these natures, each of these phenomena, the dependent, imputed, and the ultimate, and they are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a different context. So the term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has different connotations or different meanings in relation to these three different natures. For example, they argue that dependent phenomena are devoid of identity because they are devoid of an independent origination. And imputed phenomena are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sense that they are devoid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inherently real characteristics. And similarly, the ultimate phenomena are devoid of intrinsic reality 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abide as absolutes. So in this way,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contextually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three natures.
1: Mm. So now, that knowledge, that's just what I learned from you. Because you have understood, and that learned, and that knowledge, that's just what I learned from you. And you have understood, that's just what I learned from you. That I learned from you. That you understand, that knowledge, that you understand, that you understand, that's just what I learned from you. You understand, right? So that the 최초야디 다 좀 된 데기 아니 추주지다 하고 전주 선배 되는 그 추주디 얘디 아니 리베 째서 거기 아래 리베 째인도 자네 리베 째서 방 지 리베 따토 거기 아래 자 근데 이 인도 개디 리베 째인도 자네 리베 째 미스부지 최고에 봐 얘나 다 근데 그 리베 따 미투베 다 룽데 아니 좀 된 데기 공부 터돌려 쓰고 주나 아니 좀 된 데기 공부 인가 셔이니 베다 그 리그에 변해야 지금 다 차용 인도자네 단 데니 캘런도 요 말이 자 데니 임바 인도 다 점된 데 까만바 레디 이네 다지 뒤제 모두 뛰는 숨셔버지 마도 간다 다시 뭐 하나 누구 말이 다디 숨으로 저다 데 터도 공부 뛰는 뭐 인 터도 공부 쇼를 다 숨으로 저다 공부 임바 인나야 숨으로 공부 차요 말이 자 데니 임바 인도 다 숨으로 그 턴디 그 시간도 장구 요 아래 대장야 들어야 아니 다시 좀 캐나노 죽고 되듯이 누구도스 근데 이 인도 산에 단 뒤에 공식 가봐 근데 지금 거네 이 까나 버래 다 언디 아 제제니 아니 공식 가봐 뭐는 이제 숨고 타네 아니 다시 좀 캐나도 그런 거 아니 장도 좀 돌려 잡아야 저 도시 말에 자 다 뒤에 좀 된데 근데 이 인도 좀 된데 니기 아니 결혼 다가 캐나기 세자 다른 세션도 레버 따라 나 얘가 나와서 귀신 민스전 좀 된데 니기 딱 좀 된데게 아니 추송샤바 디나라 뒤제 캄다 너바다 뒤네 다 송샤바 쉐바 인도자네 디나네 뒤제라랑게 딱 남주의 셀레 젠 아니 네든 공부 터도 가진 거지 소소 리베 젠이라 시국리 스타트 송구야 자 뒤송 인도자네 샤스 머신도 좀 된데게 안솔이야 다 탑당다 봤었네 배 Nanshe, Jumden, the Ganilia, Jabacha, the top down Nanshe Yari. So the name is in the Taya, the Jabaji. Jenny, Kadini, Ribu Nugutu, the Combashan to Tanguaji, the Chadi.